전에 결혼한 데가 오래가 살아 누구누구가 이랬던데 우리 맘은 밥 해먹어서 안에 밥 먹고 후가 안에 밥 먹으라 길라서 안에 밥 먹고 또